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를 실은 H3 로켓 9호기는 메인 엔진 등에 점화된 뒤 11일 오전 4시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개의 보조 로켓과 1단 로켓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상승을 계속해 약 29분 후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찌비키는 GPS처럼 위치 특정 기능을 지닌 인공위성으로 현재 일본 부근 상공에서 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전파가 통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찌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0: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km,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7.4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지자체 등의 조사로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도시 페레이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4층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진원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남서부 도시 칼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현지 시장에 따르면 적어도 20채의 건물이 무너져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친미 우파 신정권이 출범했는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가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가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0: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17조 4,292억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에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1일에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1: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범,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5: 다베라레르,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5: 다베라레르의
0: 정중한 부정형은
5: 다베라레마생입니다.
0: 이 경우에는
5: 다베라레마생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다베라레마생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0: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1: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4: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 많이 드세요.
1: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닥상은
0: 많이.
1: 食べて 下さい.
0: 드세요는 동사
1: 食べる의
0: 태형에
1: 下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3: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1: 私는
0: 저,
1: 사시미는
0: 회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타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타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いただきます。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これ生卵ですか？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8: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2: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2: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2: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를 실은 H3 로켓 9호기는 메인 엔진 등에 점화된 뒤 11일 오전 4시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개의 보조 로켓과 1단 로켓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상승을 계속해 약 29분 후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찌비키는 GPS처럼 위치 특정 기능을 지닌 인공위성으로 현재 일본 부근 상공에서 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전파가 통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찌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0: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km,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7.4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지자체 등의 조사로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도시 페레이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4층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진원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남서부 도시 칼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현지 시장에 따르면 적어도 20채의 건물이 무너져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친미 우파 신정권이 출범했는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카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카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0: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 수지는 17조 4,292억 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에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 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이래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1: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범,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4: そう.
0: 그래.
4: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 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6: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6: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8: すみません。
4: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7: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6: たくさん
0: 은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6: 食べる
0: 의태형에
6: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6: すみません。
0: 은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6: 私
0: 는저。
6: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6: 에비에비
0: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4: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0: 그럼이번에는돼지고기를못먹는다고말해보세요돼지고기는
6: 부타니크부타니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과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いただきます。
6: いただきます。
0: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6: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라고합니다
6: いただきます
0: 와
6: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는같이외워두면좋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1: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1: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1: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저도여러가지음식을한꺼번에먹어보고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를 실은 H3 로켓 9호기는 메인 엔진 등에 점화된 뒤 11일 오전 4시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개의 보조 로켓과 1단 로켓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상승을 계속해 약 29분 후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찌비키는 GPS처럼 위치 특정 기능을 지닌 인공위성으로 현재 일본 부근 상공에서 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전파가 통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찌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0: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km,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7.4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지자체 등의 조사로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도시 페레이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4층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진원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남서부 도시 칼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현지 시장에 따르면 적어도 20채의 건물이 무너져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친미 우파 신정권이 출범했는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카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카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0: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17조 4,292억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이래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1: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범,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4: そう.
0: 그래.
4: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개라는 못 먹어요.
1: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生卵는
0: 날개란,
2: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2: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2: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2: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2: 食べられる
0: 의 정중한 부정형은
2: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2: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3: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2: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3: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4: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3: 자, 많이 드세요.
2: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2: 닥상은
0: 많이.
2: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 동사
2: 食べる의
0: 태형에
2: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3: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2: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2: 私는
0: 저,
2: 사시미는
0: 회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2: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2: 무타니크, 무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셍, 와타시 무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무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2: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2: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いただきます。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1: これ生卵ですか？
7: はい。
1: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8: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1: 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3: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3: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3: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3: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3: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저도여러가지음식을한꺼번에먹어보고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0: 순서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치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1: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km,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7.4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지자체 등의 조사로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도시 페레이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4층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진원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남서부 도시 칼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현지 시장에 따르면 적어도 20채의 건물이 무너져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친미 우파 신정권이 출범했는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가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가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 수지는 17조 4,292억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에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이래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범,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 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

0: 가능형은
1: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1: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1: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1: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2: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1: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 많이 드세요.
1: どうぞ는
0: 어서, 부디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たくさん은
0: 많이.
1: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 는 동사
1: 食べる의
0: 태형에
1: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3: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1: 私는
0: 저.
1: 刺身는
0: 회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私,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3: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いただきます。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これ生卵ですか？はい。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2: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2: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 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2: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를 실은 H3 로켓 9호기는 메인 엔진 등에 점화된 뒤 11일 오전 4시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개의 보조 로켓과 1단 로켓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상승을 계속해 약 29분 후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찌비키는 GPS처럼 위치 특정 기능을 지닌 인공위성으로 현재 일본 부근 상공에서 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전파가 통하지 않는 장

0: 순서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치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1: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km,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7.4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지자체 등의 조사로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도시 페레이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4층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진원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남서부 도시 칼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현지 시장에 따르면 적어도 20채의 건물이 무너져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친미 우파 신정권이 출범했는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가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가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 수지는 17조 4,292억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에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이래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범,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

0: 가능형은
1: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1: 食べられる,
0: 의 정중한 부정형은
1: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1: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2: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1: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 많이 드세요.
1: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닥상은
0: 많이.
1: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 동사
1: 食べる의
0: 태형에
1: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3: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1: 私는
0: 저,
1: 사시미는
0: 회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いただきます。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これ生卵ですか？はい。すみません。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0: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1: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0: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1: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 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0: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1: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를 실은 H3 로켓 9호기는 메인 엔진 등에 점화된 뒤 11일 오전 4시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개의 보조 로켓과 1단 로켓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상승을 계속해 약 29분 후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찌비키는 GPS처럼 위치 특정 기능을 지닌 인공위성으로 현재 일본 부근 상공에서 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전파가 통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찌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0: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0: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km,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7.4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지자체 등의 조사로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도시 페레이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4층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진원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남서부 도시 칼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현지 시장에 따르면 적어도 20채의 건물이 무너져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친미 우파 신정권이 출범했는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가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가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0: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 수지는 17조 4,292억 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에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 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이래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1: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0: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5: そう.
0: 그래.
5: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낫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生卵은
0: 날계란,
6: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6: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7: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6: たくさん
0: 은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6: 食べる
0: 의태형에
6: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6: すみません。
0: 은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6: 私
0: 는저。
6: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6: 에비에비
0: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4: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0: 그럼이번에는돼지고기를못먹는다고말해보세요돼지고기는
6: 부타니크부타니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과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いただきます
6: いただきます
0: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6: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라고합니다
6: いただきます
0: 와
6: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는같이외워두면좋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1: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1: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1: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를 실은 H3 로켓 9호기는 메인 엔진 등에 점화된 뒤 11일 오전 4시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개의 보조 로켓과 1단 로켓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상승을 계속해 약 29분 후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찌비키는 GPS처럼 위치 특정 기능을 지닌 인공위성으로 현재 일본 부근 상공에서 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전파가 통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찌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0: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0: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가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가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0: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 수지는 17조 4,292억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이래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1: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범,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0: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1: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1: 잘 먹겠습니다.
0: 식탁 위에 놓여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1: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0: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4: これ生卵ですか?
1: 이거 날계란이에요?
0: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1: 네.
0: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1: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0: 가이토가 말합니다.
5: 소.
1: 그래.
5: 자, 나또모 다메?
1: 그럼 나또도 못 먹어?
0: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나또 다이스키데스.
1: 나또 아주 좋아해요. 나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0: 네, 그런데 탐은 나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나또를 좋아해요.
1: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生卵은
1: 날계란.
6: 食べられません.은
1: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食べる
1: 먹다의 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1: 먹을 수 있다 인데요.
6: 食べられる
1: 의 정중한 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
1: 입니다. 이 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0: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1: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잘 따라 하셨어요?
1: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0: 자, 많이 드세요.
6: どうぞ는
1: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6: 닥상은
1: 많이.
6: 食べて 드세요.
1: 드세요는 동사
6: 食べる의

0: 형의
1: 그다사이
0: 가 붙은 것입니다.
2: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3: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스미마센.
0: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1: 와타시
0: 는 저,
1: 사시미
0: 는 회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 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 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 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 와 타베라레마센.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いただきます.
7: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8: これ生卵ですか?
7: はい.
8: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9: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3: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3: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3: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3: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0: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1: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1: 잘 먹겠습니다.
0: 식탁 위에 놓여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1: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0: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4: これ生卵ですか?
1: 이거 날계란이에요?
0: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1: 네.
0: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1: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0: 가이토가 말합니다.
5: 소.
1: 그래.
5: 자, 나또모다메?
1: 그럼 나또도 못 먹어?
0: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나또, 다이스키데스.
1: 나또 아주 좋아해요. 나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0: 네, 그런데 탐은 나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나또를 좋아해요.
1: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生卵은
1: 날계란.
6: 食べられません은
1: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食べる
1: 먹다의 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1: 먹을 수 있다 인데요.
6: 食べられる
1: 의 정중한 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
1: 입니다. 이 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0: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1: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잘 따라 하셨어요?
1: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0: 자, 많이 드세요.
6: どうぞ는
1: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6: 닭상은
1: 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1: 드세요는 동사
6: 食べる
1: 에 태형에
6: 그다사이가
1: 붙은 것입니다.
4: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0: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6: 스미마센.
1: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6: 와타시는
1: 저.
6: 사시미는
1: 회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1: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6: 에비, 에비입니다.
1: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1: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6: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1: 자, 말해보세요.
8: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이타다키마스.
1: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6: 고치소사마데시타
1: 라고 합니다.
6: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타는
1: 같이 외워두면 좋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1: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0: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1: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0: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1: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0: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1: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40分、22:20、11660千赫；23:9560千赫；0:30、11915千赫。最新新闻以及更多详细内容，请查看以下网址：nhk.jp/chinese。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7월 28일에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2주일이 됩니다. 현 내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2차 대피 등을 추진해 재해 관련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과제입니다. 현 내에서는 10일 시점에서 재해 관련사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 내에 97개 대피소에서 모두 6,092명이 대피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대피자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가설주택의 정비가 시작되는 한편 대피소 등에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옮기는 2차 대피의 수용처가 정해진 대피자는

0: 15% 정도입니다. 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일이나 집을 정돈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숙박시설로 대피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한편 단수의 영향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은 대책팀을 설치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의 김우라 지사는 보도진 취재에 대해 가설주택은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에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될 때까지 주거할 대피소와 2차 대피처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재 등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가 11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9호기에 실려 발사됐으며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일본판 GPS 위성 미찌비키 7호기를 실은 H3 로켓 9호기는 메인 엔진 등에 점화된 뒤 11일 오전 4시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개의 보조 로켓과 1단 로켓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상승을 계속해 약 29분 후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투입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찌비키는 GPS처럼 위치 특정 기능을 지닌 인공위성으로 현재 일본 부근 상공에서 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전파가 통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H3 로켓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미찌비키 5호기가 상실돼 원래 계획보다 한 기 적은 6기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0: 남미 콜롬비아에서 일본 시간으로 10일 밤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km,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7.4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지자체 등의 조사로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도시 페레이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4층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진원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남서부 도시 칼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현지 시장에 따르면 적어도 20채의 건물이 무너져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친미 우파 신정권이 출범했는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젊은 세대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일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워크숍이 열려 북조선에 납치된 뒤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중학생 9명이 참가했는데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된 뒤 2002년 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 씨가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조선은 납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입막음을 위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귀국을 바라면서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가시와자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이어 납치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는 모순된 점이 있으며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은 하스이케 씨가 납치된 가시와자키시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납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0: 하스이케 씨에 따르면 어머니 하츠이 씨가 이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 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상 수지는 17조 4,292억 엔의 흑자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1985년 이후 상반기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늘어난 것 외에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이 요인입니다. 함께 발표된 올해 6월의 경상수지는 923억 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는 지난해 1월 이래 17개월 만입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감소해 여행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것 등이 요인입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5년 가을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NHK는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2,925명으로 이 중 41%에 해당하는 1,205명이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난 7월 28일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크게 평가한다가 11%,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5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6%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보,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0: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소.
0: 그래?
2: 자, 나또 모다메?
0: 그럼 나또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3: 나또 나이스키 데스.
0: 나또 아주 좋아해요. 나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나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나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いただきます。
5: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6: これ生卵ですか？
5: はい。
6: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6: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6: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7: 生卵은
0: 날계란.
7: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7: 食べられません.이라는
0: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7: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7: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7: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7: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7: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7: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食べられません.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자, 많이 드세요.
7: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7: 닥상은
0: 많이,
7: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 동사
7: 食べる의
0: 태형에
7: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5: すみません、私 사시미와 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7: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7: 私는
0: 저,
7: 사시미는
0: 회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7: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5: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7: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ザナドゥでした。10曲目はフィジカル。1981年に作られたアルバム虹色の扉からのナンバーです。大ヒットしました。

ザ・ベスト・オブ・ミーでした。今夜最後の曲はふるさとへ帰りたいカントリーロードです。日本で大ヒットしました。

林明さんの歌で朝一番早いのはお聞きいただきました、はい、高知県の安子さんからのメールです。昨日久しぶり